0: 이게 겨우 월급이야. 무릎 꿇어라.
1: 무릎 꿇어라.
2: 좋아 버린 셋들.
3: 에이, 검은 많이 준자.
4: 나쁜데 둘이 받고 받아자. 다시 둘이 묻어라. 남무리 둘이 미래로.
5: 모카 후베스 카노. 나 됐으니 되고 어디 두 칸가 맞지.
6: 어, 아싸 그.